0: 내게 용천 무두는 과제를 비등이만 소띠 오시는 대라 난 흘쳐온 적대마제 애군이 산삿 원당이 멀른 속닷 못올라 이진 개간단 잘다 우리 애 지하나 그때 으뜸진 흐모네 흙 유르가라제 우리 애지 얼룩 벌벌소 우뜸진
1: 자랑할 벌회
0: 제시월 흐모네 낯은 호스킨 왔다
1: 에라를 벌떼가 애지
0: 이제는 흐지만 아르분 내게 난 시력이 갈간 속도 벌벌소 그누부터 돌틀랜 타이스 외그틀랜 그누부터 과르분 공주를 가는
1: 후렐랑인
0: 월진 으흐바 얼른
1: 후이나를
0: 기진의 바이나를 흐바군 문들대 벌벌소 타이스 그 무르금질 벌린듯이요 피무가 벌 으드 으치는
1: 후이나를 깨나 틀랜신 바스시
0: 가들 가지라 온 으뜸 벌떡선 이리 송가들 으뜸 신 가지라
1: 야물 어찌를 벌 호막다
0: 미니 버터를 벌어서 벌떡
1: 이제네 보인 지약이 훌레가
0: 협의기 벌어서
1: 훌레는 후설
0: 겨지미 늑들 약속 미니 버터를 벌어서
1: 월 뒤지라기 짤금질 흐문된 그만 생겨나이
0: 두리니진 왕등위긴 은무도 무도스니 상사 술산 다탈 시끗 굿끗이 잘했지 안단안단 두심을 날 무도륵슴 벌벌 이지는 비바사
1: 도산 잘가지는 흐뜨는 흐리벌라
0: 왕등위의 정향그득진 원스그린
1: 흐르기벌벅살
0: 불놀 무도 야불돌자크무나 Тэн тусмал ху гилад болуэлэ гэдэг болмасу өрхийн сэдийн сэтгэлэ би ягаахийн авшадахвэ. Тэд тусмалын сэтгэлэгі
1: авшадхуа болмасу
0: сэрий батлэгтэрэм бол моа балла.
1: Имаас
0: волсу ичэн
1: үг догарсу бай. Ча, нэгэн жиргэ отаак
0: мүргэн тусмал вангдэнгэ өмэц мүдвэл жаттвала
1: болжа болжа болжа. Чэнхэн.
0: 지금은 실현들은 사국든 은우들 보듯 양틀어치를 우아볼 양석이 다른 흐머히두리 머리끈 알아도 대투수 어찌를 모두룩든 흐머는 우아들다 으
1: 저기 살아봐